0: 서로워야시래. 저는 또 오샤. 오늘은 이렇게 밑에 그 소춘 노래 해라 낸신이 와테마 오는 나라.
1: 에 그만하다.
0: 아유.
1: 에 그만하다. 에
0: 그만하다. 오션 도에라 나 투미 히키 마카라. 아니 이번에 함께 고투미 마카라. 오 빌레가 두 함이리요.
2: 오늘 구라카디야 야우시.